호고하고 호자하자비 온가라고 라후야흐 디게 푸지다레 라후 까문코 가비 올리케조비요 에 우푸우시 바문코 음파미파레 자타자 야라비 라후야흐 라후초모흐 다가비야비 까문코요 디게 하레하카딜레 우푸우시 바문코 지리조 디게 나하냐 까뿌바고 까문코 까바카스가 달레 다한

고고하고 고자하자비 온가라고 라후야흐 띠게 푸지다레 라후 까문코 까비 올리케조비죠 에 우푸우시 바문코 파미파레 자타자 야라비 라후야흐 라후초모흐 아가비야비 까문코요 띠게 하레하카티레 우푸우시 바문코 지리조 띠게 나하냐 가쁘바고 까문코 까바카스가 달래 다한